All right, we're going to go right into the prayer. 역세 위각이 스모스터모 아츠고 고었다 기계 때임 너게 근고게 리소 때와 거게. These are twins right here.